0: 있지. 아니야 말로 너 왔.
1: 이누고 가난해 또
2: 야. 뭐 가난해 다시.
0: 야 무슨 나왜?
2: 있을 돈이 한 일인 희승 자신.
1: 좋은 글쎄 주주 들으면.
2: 좋은 글쎄 이제.
0: 미스.
1: 좋은 글들이 너무 좋다.
0: 내가 장소 좋다. 장소 좋다. 좋다 되게. 나도 같이.
1: 가난해 또 음식을.
2: 뭐 가난해 다시.
0: 준비 일단 기분 바깥 진짜.